스튜디오 기 모바일 넘버 C 역버 모바일 C 한국자보다 택나자리바 메시지 아두키마틱 야미 마니푸리기 파우 락포 마텀 쇼아이디기 하나 넘버 캉바 교기 능시저바 리스너싱나 메시지 아빠암빠암바 이세이싱 간비락피니 아두부 메시지 렉티기 아이네 호직 택나자리바 메시지 마텀 이세이마 간비락피니 마양 넘범 사르찬드르싱기 콘젤다 케트리 이라보드나 사이링 바이셰마 칸비럭빠니 칸비럭리바 마룹나 파츠오이 파트4 라이 하라붕 마낙티기 히잠 아젬나 이세이시 코이다나 칸비럭빠니 이세이기 세홍나 레포링 시디 항라바 말랑다 가리굼바 와클람마다 레이두나 레이리바 미오이나 코이기 이세이시 헤나 타닝바 나트라가 가리굼바 타모이다 이세이시부 칸타 타닝 부기 이틸 포르크투나 이비럭빠 메세스 말리 칸비럭리바 마룹 히잠 아젬마디 Good morning, Manipur. Nungaina. Tabiri ba. Punna makki damak. Isai kudol tamjeri. Taminasi.

마탕다 등나자리바 메세사시 야암나 릭나 이비락바니 람비기 지다이다 하인 이비라가 낭범 가네시암 랑타발 하인 칵타막 이비락바니 봉 니팔가 미닛 니푸타레타 이헌 비락바 메세스니 마룹 가네시암다 하이지닝바시 칸비락리바 빰비시 이시기 세이삭바 세이랭바 펌미세이오르가나 펌마밍 세이랑바수 마퉁다디 하피락나바 닝싱제리 람비기 지다이다 하이나 각 이비락바니 아두부 솜나 칸비락리바 이세이시 에코이나숨 잉자바다 람비기 지다이다 갑투나 하이나 세호바 하몬 버링기 콘젤다 라젠징 콕범나 세이링바 이세이시 소이드나 오이게니 칸나 이세이시 코도 덕제르케 아두부 마퉁 타락바다디 이세이 칸비락바 마탐다 이세이 두기 세이링바 from seregana filmaming serangbasu hapirakna banin singjeri pungnipal gamini ni futareta yohon birakpa messesi mapung phabadi khichiktang watli dubu marup ganeshamamadi good morning manipur nungaina tabiri ba punamaki damak isai khodol tamjeri taminesi

와히키 와닝아이 오이드레이 호키브 세히 잉글리시 싱어니 꾸니 토이더기 마니포르게 록팜다 세히머리 쇼프네 시즌에도나 락보다 마이팍두나 락라바 에크로스 엑스 시즌에비유 포훈크라바 아마디링크라바 마퉁 누밋 훔푸망아니더기 훔드라니 수크라바 와힉 숙다 따드리바 아마디 따크라바 록팜다 히닥 아시카톡비유 히닥 아시나 묘이브다 까나베피바 나 틴트록 타로이네 싱바 시한디 에크로스 엑스 펑펌 AR Agro Kaishampat Amadi Adong Naknaba Tilhad Hidak Gonfam Singh

마땅 다 디너저리버 메세스 시수 풀미세이 간비락바니 이름시 파이데기 반상암 비쩌누 닝옴범 아마디 예닝훈 비쩌누 닝옴범나 코이다나 간비락리바 이샤이시 라키포르기 라키피아리 풀미세이데기 런비 타우나기 콘젤다 로슨 초록하이범나 세이랭바니 사무로비나 세이랑비쉐이니 간비락리바 마룹싱 아마디 굿모닝 마니포르 농아이나 타비리바 봄나 먹기다막 세이코돌 담제리 다미네시

마탕가 택나자리바 메세사시나 라이프학범대기 닝옴범 곡덤 코이시남 헤만 비나 티암리상콩대기 티암람나 칸비락바이시니 마탐이시 칸비락바니 농마이템 솔렌드로기 콘젤다 에켄드텐추바나 사이링바이시니 이사이기세홍나 레이베라낭부 농자비마콩가 이사이크돌 담제리 농아이네 타미네시

0: 헬로 건강.
1: 다 쿠딩게로 입에 당자 건강기타로움다산 독초바 헬로 건강 라이프 폰인 프로그램 짤리바타 시기오이나 락리바탕 군타룩 당자 누미당이 뿡타룩 미니 니푸 건강기타로움다 산독초가니
0: 담자리베 히람나 호우 샬럭바 마디 로 샬럭바다 직신게다바 엑스퍼트 위너링신 비게다바 공반타범 니마이산싱 시트 아날리스 Department of Agriculture, Government of Manipur.
1: Miamna studio ki telephone number 9362327078 call tawbiraktuna. Thawramasibu sarukyabiyo.
0: Hello, Kungang.

0: 아비는 거죠 방대를 지티에는 여기 이거지 뭐 아마타 방대 아이고 이게 스마일한 걸 없다는 게 아니 말이 많아 이 방대를 해봤고 아니 어떤 걸 내가 못 오게 해놔 또봐 아도 나 사이바이 되기 있다 있다 없으니 하우지 방대를 내가
1: ꯍꯣꯏ ꯌꯥꯝ ꯅꯨꯡꯉꯥꯏꯖꯩ ꯑꯩꯈꯣꯏꯒꯤ ꯌꯥꯝ ꯒ꯭ꯔꯕ ꯑꯀꯥꯁꯕꯥꯅꯤ ꯏꯝꯐꯥꯜꯕꯨ ꯅꯨꯡꯁꯤꯖꯕ ꯂꯤꯁꯅꯔꯁꯤꯡ ꯑꯗꯨꯝ ꯇꯠꯇꯅ ꯂꯩꯔꯤꯕꯅꯦ ꯇꯥꯛꯄꯤꯕꯅꯤꯀꯣ ꯑꯗꯨꯒ ꯃꯌꯥꯝꯁꯤꯒꯤ ꯑꯩꯈꯣꯏꯒꯤ ꯇꯦꯂꯤꯐꯣꯟ ꯇꯧꯕꯤꯔꯛꯄꯗ ꯌꯥꯝꯈ꯭ꯔꯕꯅꯤꯅ ꯑꯩꯈꯣꯏꯁꯨ ꯀꯅꯥꯅ ꯀꯩꯅꯣ ꯍꯥꯏꯗꯤ ꯈꯪꯖꯗꯕ ꯍꯥꯏꯇꯥꯔꯦ ꯑꯗꯨꯅ ꯊꯧꯔꯝ ꯍꯧꯗꯣꯔꯛꯄꯗ ꯃꯤꯡ ꯂꯩꯐꯝ ꯍꯥꯏꯕꯤꯌꯣ ꯍꯦꯛꯇ ꯑꯩꯈꯣꯏ ꯃꯌꯥꯝ ꯄꯨꯟꯅ ꯈꯪꯃꯤꯟꯅꯅꯕ ꯍꯣꯠꯅꯖꯔꯤꯁꯦ ꯑꯗꯣ ꯌꯥꯝꯈ꯭ꯔꯕ ꯑꯀꯥꯁꯕꯥꯅꯤ ꯏꯝꯐꯥꯜꯒꯤ ꯂꯤꯁꯅꯔꯅꯤ ꯍꯣꯠꯅꯕꯗ ꯂꯦꯞꯄꯤꯒꯅꯨꯀꯣ ꯑꯗꯨꯒ ꯑꯩꯈꯣꯏꯒꯤ ꯁꯅꯥꯏ ꯑꯃꯒꯤ ꯂꯤꯂꯥ ꯅꯨꯡꯉꯥꯏꯕꯗꯨꯁꯨ ꯑꯩ ꯅꯤꯡꯁꯤꯡꯖꯒꯦ ꯑꯗꯨꯒ ꯃꯇꯝꯁꯤꯒꯤ ꯆꯨꯅꯕ ꯂꯤꯂꯥ ꯑꯣꯏꯕꯅꯤꯅꯀꯣ ꯍꯦꯟꯅ ꯃꯊꯛ ꯊꯣꯡꯕꯁꯤꯡꯗ ꯀꯔꯤ ꯀꯔꯃꯥꯏꯅ ꯇꯧꯔꯒ ꯃꯌꯥꯝꯅ ꯄꯥꯝꯃꯤꯕꯁꯤ ꯇꯥꯍꯟꯕ ꯌꯥꯕꯒꯦ ꯍꯥꯏꯕꯒꯤ ꯈꯨꯗꯣꯡꯆꯥꯕ ꯂꯩꯒꯗ꯭ꯔꯥ ꯍꯥꯏꯕꯗꯨꯁꯨ ꯑꯩ ꯁꯣꯏꯗꯅ ꯄꯨꯈꯠꯆꯒꯦ ꯑꯗꯨꯒ ꯂꯦꯞꯇꯅ ꯊꯧꯔꯝ ꯁꯔꯨꯛ ꯌꯥꯕꯤꯔꯣ ꯌꯥꯝ ꯅꯨꯡꯉꯥꯏꯖꯩ ꯉꯁꯤꯒꯤ ꯑꯣꯏꯅꯗꯤ ꯑꯇꯣꯞꯄ ꯀꯣꯔꯣꯅꯥ ꯊꯥꯒꯠꯆꯔꯤ

안저리바 이사의 시글로이네나 땅극시다이 크기 아가스바니 인팔기 유튜브 채널 AIR 인팔 상하이 라이브 스트리밍기 라이브 챗기 쿠탕다 코이다 비두나 칸비락 바타비닝바 마니프리 세이싱 란톡두나 다한자발로이제리 타롬아시다 라이프다 레이비두나 타롬세룩 야비키바 마디 하나 라디오 세트 타롬 따비람 러가수 아이크기 유튜브 채널 아시다 정비락 러가 라이프다 레이비두나 타롬아시부 타와이 하피키바 뿜나막부 아무카 하나 Agat pafong dok jari. Agas banim fal hausik pung pam sida amuk sandok jari. Isai saktam. Thorum lantuk pigadab singdi Southeastern Manipur Youth Cultural Association. Aiba mangding bam ibom cha.

마야기 타우리나 본누나 행람바니나 코이 상사르시다 사나루파 란툼 아이타기니 칸나탄자라미 아두부 까리슈푸드나 한크레나 코이 아람 카우랑바기 속타르바 미디앵나 복바시바나이바 타이방푼시다 밀루피랑이라하우 싱나싱나 앵람가니 타이방다 이차 하이바 이럴 타나람 리바시부 Pitrilok Sevagidamak Nattabara

0: 哎，大魔的，大魔，该到了给，
1: 可是到底，哎，可是到底，
0: 哎，大魔的，我不大好意思给拉什么呢？
1: 那个，能我的娃还肯，
0: 大魔，
1: 哎，你能不能我们不得的？哎，给没得给比。비기라 호락리바 능무의 핵 오버먹다다 아이기 탐모의 뜻도 우찌종리바 마시기 마시기 말아 마라 능 앵원도 와하이크나
0: 탐모 본치스다이 탐모가 모으나 운나방감근다 이 다세로리 탐모
1: 왜 그리기노 그리기노 능 넌 카페 뜨거리기노 아 그리기노 자 까빠나쇼 자 비트 토피 까빠 그리기 까빠나
2: 너무 안 좋아 왜 겁니다 겁니다
1: 넌게 하이는 거 와 그대 먹네 아이기 깐피디 센 룸다 너는 땀나 하이가 다바네 라라라라 나 정신아 라라라
3: 비몬 아이 매 암식이 먹다 흰자 방금 들었다 뭐 아이가 시디 없는 거 했다 뭐
4: 이만 아이 시 없는 거 해 이만한 능부 이만한 능부 걸 시에 혹되는 와자를 받아 아이 아이가 시디 없는 거 해
3: 담아 아이나 아이나 가리고 뭐 다복 떨어지다 뭐 아이 때 먹었다 먹어대 와 이나 담도는 이용 담
4: 너무
3: 담아 아이 거의 때문에 아이가 안가 아니게 더 먹다 간도는 맛 반 독도는 시엔 닮으세 아이 아이 뭐야 먹는 거 됐다 뭐
4: 이모
3: 아이 아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아이 때 먹어 다 먹어 됐 너무 아이네 다 먹어 다 먹어
4: 분 먹지 아이 거기 아시 하나 더 잡아 아이게 다 그렇게 돌아보시는 게 이모 먹는 부분 없다 봐
3: 다
4: 아이 오늘 토글이 분 먹지 아이 능이네 밤에 토하는 게 anyway 아이 거기 하면 이제는 칼로시 아이 거기 맞다 맞다 미남 남남 아이 아이 까나는 이 비움 셀리시디야 아이 뭐지 까야간 셀로 아이 두부다는 맛이 봐 따라 까나는 아이 맛이 봐 넌 강론해 아이 무슨
5: 이모 띵 또 그러면 타박할래 봐 또 역시 영어 봐 씨
3: 아무래
5: 이 딜레이 해븐 씨
3: 고이다 무슨
5: 씨 영어 할까
3: 고이다 무슨
5: 딜레이 씨 영어 봐
3: 고이다 몰라
5: 씨 영어 고이다
4: 아이 아이 아씨
3: 먹고
4: 겁나 떠오리
3: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5: 아니 지내라는데 담 잡아.
4: 오, 그리 남대노.
3: 아, 담어 그리 남대기네. 아, 그 샴바다기네.
5: 그 샴바다기네 담어.
4: 오, 그 샴바. 그나이 뭉노.
5: 아, 스페셜 컨트랙터 비리일기 맛선이 피네 담어.
4: 그 샴바다기 컨트랙터 비렌 하이디.
3: 아, 담어 강고이 담어.
4: 아이디 티카다 우더분이나. 티가다리 가라 이리 강가네 이게. 아이 비몰. 아이가 샴 뭉아래. 아이는 사브 야 뭉아 무삼 땅 개티니 용이고.
3: 담어 사브 담어.
5: 아이 나무 딱 뭐 하지 세. 어
3: 이리시
4: 봐. 아, 간 눈에 담어. 씨 딱 입에 담어. 너 하는 씨 궁금해. 에 비몰. 어때 먼저 안절아 디사 좀 놓고. 아기
3: 생소게. 비마. 찌드디 달라노 해. 샤스 아니야. 아이
5: 노래
3: 나가
5: 시리
3: 보라.
5: 저
3: 매주 오긴 또
5: 괜히 만드시고. 아이 호이 붕어, 낭 타박할래 타바드네. 하라우 만카드나. 이음다갈래 방금 당기 실린이 칸가봐.
3: 누구 내 코에 담은 담는가 사이 따래 두고 누구디?
5: 리젠디 울어봐.
3: 그래.
5: 리젤.
3: 리젤. 아두디 우디.
5: 세. 세시드 레디시.
3: 에, 신우이다. 암티 얘기 비로네.
5: 야디.
3: 암티 얘기 비로.
5: 야디 봐.
3: 암티 얘기.
5: 시 야디 할까?
3: 낭 담는다 낭 담는다 낭 담는 담티 얘기.
5: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0: 哼，哎呀，才，
1: 今天那么快的，신호있다，이그대로게소크로봐에이암띵기네띵기임신호있다
0: 띵기래노
1: 지금띵기임신호신호있다띠에머지벌다안해봐지금띵기씨시들어굳이했더라씨씨띵기씨씨띵기씨띵기씨이제신호있다응나씨난기모공씨우르라가아이네칼리눈씨보기마우사이브도마씨우에라말해야되나
0: 난기대먹고하되나아이겨나기와겠니
1: 신울다
0: 난기간대나아이겨나기간겠니아이디니붕어라이크롬바다라이벅씨까이도럽니컹어보
1: 까이기야
0: 난타버칼라트라바디라이씨레이티하려니까하루보니컹어보
1: 아이코이따모이따이마아마숭낭낭깐나호남비두는가시디아이미암식이먹다딘자방은도이냐이
0: 아두비모아이그다음은하이브드디
1: 가이노
0: 누이타박세락마리망아여위하이네
1: 강디다디와도마이간다디다
0: 어왁스미니서부아아이그다음은사울은또불러허러잔
1: 가이노아샤
0: 강디마게디미임타칼락트라바가이노
1: 오
0: 아도아이그디가마인타귀하
1: 아이그기부디아만트리부디아이그때문에강나이드는상문이아도셀둥마다비가좀말아이간다호드디면당도마
0: 아디디강가다베니니
1: 가리기야
0: 잉오마두대상기버센팜싱도하이잉나나타박도로간다로이네싱끗게도리바
1: 심어시네가뭐
0: 하이잉까리군바이시에나락망아
1: 시누이다그놈하이다흥너무하이도그놈너는강다바너는강다바이코이몽식자는왜개함을래유머식이말한다이몸뭐시기만한데난안녕히쉬는강비하러가시네안녕히쉬는강은없고
0: 오낭나하이시디아이디나코이몽기미나띠아두나나코이몽기말이래네바왕강비하러하리브나들어
1: 야르세또시시놀다가나다보다시레스오르니또시야르세
0: 예낭기다막낭기비유시알기다막낭고와시보세례수업이다하라봐
1: 야도그래도
0: 하리살라게
1: 신우리다
0: 아잉아시다게나무다까이마다하루에
1: 그놈의시보
0: 아이살래
1: 에이신우리다에이신우리다가고래아이고아이집이게고래
2: 까리이놈의나무원하이드아토이시와토미가이래생왔순디어순디가나이네왕더돌아순디가나이네왕더돌아와이마나해도거든누르자로나르자로이런척
3: 가리와리게가리모하네기시하이노알바
2: 순디아이아이인스이제오토니까이그랬지아이좀더가맞다닌들해지네
3: 가마이또이나한테기워들고독시보아이한테기마당시에아이암뺀디아이암성인이고아이아이암성인이아이시
2: 한테기마당시에아이아이레크릭트짱와이브든마코야쪼보마신기나아마가마가마마이하따가나기보아두가코이마짜보는수짱이나짱곰대때다들어머니미아이디아이디낭기나따나또바까나무이수다이러기덤네생바아이아스
3: 파리시마드디현진의칼로르노마라이복수마간드네마빠마이자자라네마드디현진의칼라가마타사남니헤나칼로르노또와이브네바
2: 타와이누와이따드노웅드나레람비낭나아드마이나나북체인캉자우자우토록보도아이캉무감디아이에퀘사라이자브네사누빠마사시미따디칸비유아이아니수나이자로타와이쿠박타합드노호네르미난지다마예오네리텐테스키06팡보도아이나66626온토임난지다마스코티니기미니스터가마얌코이랑랑나바힝두다이나타박탈가탈칸하이탈탈나숭랑기타막타니코하드나이온토폰바이바게프로벨로보가다이나아마타게아마타아마타게아마타아마타게아마타오탕탕나숨와노나부두보아스스윈테낭아이부와라오르노

세바나 다르마니 세바나 가르마니 라이소니 세이시우세 세키바 아이반 부드산드라 세링바 비젠트 쿠마르 서마 토롬 산독드르 타한제리바 세카스파니 임팔기 FM 상하이 채널니 하우징마 카타바 토롬 산독바 하우제드링에이 채널 시다 나시누미다기마디 하잉이 탐제리바 토롬싱 아묵탕 삼랍드 닉싱제리

이따위 나콩 따요 너구이랑거니 나콩 너 생토피요 아무거 하나 삭처르기 따오 파레 파레 따오 두어르바디 아무거 하나 삭로워 숨 하르라바다

이브닝 마니 부토로 마쓰기 그돌기 마팔 수부다 타한 자가 도리바 이사이시 회좀 나보이기 컨젤다 다나비 나우렘나 세링 미세이니 전드라무키 가다이디기 라우르브노 어숨나 세형리 이사이시기 다막 동안 바 SMS 아니 극펑자리 아한 바 SMS 시부타비락 리버싱시나 마양 랑징 타닝되기 송탐 바산타 사골샘 이범사 타망되기 지암 나부쿠마르 야이콤 닐비르 아마디 품록되기 타우렘 프리오쿠마르 마룹싱 시나칸비락리 아니수부다 팡제리바 SMS 시부타비락리바싱시나 지암 레이상콩 마카레카이되기 호이드롬 사나톰바 팅우잠톰바 아왕레카이되기 나우렘 나나우비 매암 시나칸비락비세니 란톡세리 푸나타미나시

아카스바니 인포알기 FM 상하이 채널기 뿡팜시다 토롬 따비리 베싱부 아무카나 따라 녹슬이 하우지르미당이 뿡마 뻘미닛 망아사겐 양케니 토이셋 키바글로이나다 뿡팜시다 부두나 락슬이 아이이버기 코르자이더기 아니 수바 땅깍다 땅벌란 홈부타라마 토이 수바 반두 부톡보다 땡방바 햄사 닝토우점 콘셀라마디 토람 부톡바 톡쇼음 레노블라

한지 키버기 레스가 로이나 다카가시다 기트싱 라 톡서블 로이즈리 아카스와니 인팔 하우지니 미당기 뿡따라 마카이 따락부가 로이나 상하이 채널 기가시기 더럼 로이신즈나 비기 마담 수요럭리 하이엥 September 기타한 군자룩 탕즈누밋 랑벌기 탄인누밋 아유키 뿡 마가 마카이 따바 마담다 아카스와니 인팔기 한바 더럼 빠랭 산독바 후자가니 마담아두 파우기고이나 더럼 따비리바 승기 마품다기 카이나야 탕리자리 비네비르시 제 힌